0: 林哥，林哥，你怎么不睬我呢？啊，那你乖乖饮咗呢碗药先啦，林哥。
1: 唔饮咧。
0: 哎呀，林哥，我有冇对你唔住？你点解咁对我呢？
1: 云妹，你原谅我，我唔会好。你唔好咁对我啦，好唔好啊？